0: 아버님 몇이?
1: 나무의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무의
0: 자우. 니가 내가 마이.
1: 마이.
0: 내가 마이.
2: 아슬 있나?
0: 내가 마이. 저기.
1: 오케이.
2: 한번 더 일단.
0: 고수.
2: 오케이.
0: 맞네.
1: 오케이. 네.
0: 야. 니 또.
1: 예, 근데 너. 네. 엄마 얘기하나? 얘기하는 거는 힘들어.